0: 때문에 서 있다 보여서는
1: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 보여서는 안